0: 아리랑 토크쇼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키위들의 애완동물 이야기입니다. 저희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뉴질랜드의 애완동물

0: 애완동물 사랑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.
1: 네, 전체 가구의 약 63%가 최소 한 마리 이상의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니 그럴 만도 하죠.
0: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
1: 그건 아마 마당이 넓은 그런 주택 구조와 목축업 중심의 역사적 배경 덕분입니다.
0: 아, 듣고 보니 그럴만하네요. 그렇다면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?
1: 네, 대형견도 인기가 많지만 수적으로는 고양이가 가장 많고 그 외에 물고기, 새, 토끼, 기니피그도 키운다고 합니다.
0: 네, 저희 아들 취미가 수족관에 물고기를 키우며 감상하는 건데 물고기는 금붕어나 구피 같은 열대어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해요.
1: 네,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수입 규정도 까다롭고 무단 방류는 엄격히 금지된다죠?
0: 네, 외래종 유입에 민감해서 법적 규정이 매우 철저한 편이랍니다.
1: 네, 다음으로 토끼와 기니피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?
0: 그 동물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서 보통 두 마리 이상 쌍으로 키우길 권장한대요.
1: 저희도 토끼를 키워봐서 알지만 암수 두 마리를 함께 키우면 그 번식력이 엄청나죠?
0: 아이고, 호주처럼 될지도 모르죠.
1: 아유, 호주처럼이라뇨?
0: 어떤 사람이 사냥용으로 영국에서 토끼 24마리를 데려다 호주에 풀어놨는데 6, 70년 후엔 최대 100억마리까지 폭증한 것으로 추정한대요.
1: 아이고, 어마어마하군요.
0: 그죠? 저희도 감당 못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놔줬다가 경고 먹고 벌금까지 물었잖아요.
1: 네, 이민 초기에 제가 뭘 몰라서 그랬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법과 규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0: 그러셔야죠.
1: 네. 네, 그럼 여기서 첫 곡 듣겠습니다. 한경애가 부릅니다. 옛 시인의 노래.
0: 네.

0: 뉴질랜드에서는 집마당에 암탉을 키워 신선한 달걀을 얻는 문화가 매우 대중적이죠?
1: 네. 근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?
0: 아니에요. 허가 없이 키울 수 있는 암탉의 수가 보통 6마리에서 12마리 정도인데 거주하는 지역과 부지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답니다.
1: 아, 그럼 수탉은 어떻게 돼요?
0: 수탉 사육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거나 제한된다고 해요.
1: 아, 그렇군요.
0: 네. 소리가 꼬꼬댁 하고 우니까 아침에. 그래서 그런 거예요.
1: 네. 이번엔 새를 소개해드리죠. 새는 사랑앵무새, 왕관앵무새와 같은 소형앵무새 종류가 인기가 많대요.
0: 혹시 그런데 야생에서 돌아다니는 새를 잡아서 키워도 될까요?
1: 안 돼요. 네.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야생 조류를 잡아서 키우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.
0: 아쉽네요. 여기 새가 많은데.
1: 그렇죠.
0: 그럼 이제부터는 개와 고양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.
1: 네. 요즘은 개나 고양이를 펫숍이나 브리더에게 분양받기보다 입양하는 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다고 하죠.
0: 맞아요. 그 중심에는 SPCA가 있어요. 그곳에서 입양하는 동물들은 종합건강검진 및 예방접종, 중성화 수술, 그리고 마이크로칩 삽입 및 동물 등록, 또한 내외부 기생충 구제까지 모두 마친 상태라 아주 안심할 수 있습니다.
1: 어휴, 입양비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경제적이고 지불하는 소정의 입양비는 또 다른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데 전액 사용되므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답니다. 혹시 애완동물 입양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SPC에 먼저 방문해 보시면 좋겠죠?
0: 그렇죠. 여기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. 동물원을 부릅니다. 널 사랑하겠어.
1: 네, 들으시죠.

0: 뉴질랜드에서 개를 키우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되나요?
1: 네. 생후 3개월 이상이면 매년 7월 1일까지 카운슬에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. 안 하면 벌금이 꽤 세답니다.
0: 네. 등록비는 좋은 데 쓰이겠죠?
1: 등록비는 유기견 구조나 애완견 공원 관리에 쓰인다고 해요.
0: 그리고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.
1: 고양이는 전국적 법률상 의무 등록은 아닙니다.
0: 저희도 개를 키워봤지만 뉴질랜드에서 개에 대한 마이크로칩 삽입은 필수지요.
1: 맞아요. 농장견을 제외하면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마이크로칩을 심고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.
0: 고양이도 근데 마이크로칩을 심어야 하나요?
1: 아니에요. 근데 전국적으로는 아니지만 웰링턴, 타스만, 황그레이, 블라 같은 일부 지역은 등록 및 마이크로칩 삽입 그리고 중성화가 의무라고 합니다.
0: 그렇군요. 개 중성화를 하면 매년 내는 등록비를 깎아주기도 한다는데 중성화를 권장하는 이유는 뭔가요?
1: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를 막고 질병 예방이나 공격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래요.
0: 그렇군요. 아까 말한 것처럼 지역마다 적용하는 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사는 지역은 어떤지 확인하는 게 좋겠네요.
1: 그렇죠.
0: 네, 그럼 이곳 혹스베이는 어떤가요?
1: 네이피어와 헤이스팅스 모두 개는 등록과 마이크로칩 삽입이 법적으로 필수입니다.
0: 그럼 고양이는요?
1: 혹스베이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싶다. 그러면 마이크로칩이나 중성화를 법으로 강제하지는 않아요. 하지만 자율 등록을 권장하고 있죠.
0: 그렇군요. 네, 정보 고맙습니다.
1: 천만에요.
0: 네, 여기서 세 번째 꼭 듣겠습니다. 양아영의 가슴앓이입니다.
1: 네, 들으시죠?